0: 아이, 야, 조수승 부러워. 난, 야, 미아자 너무 달라이. 근데 나지, 아이, 스노카, 닥터, 자랑, 왜, 리트. 어, 야, 자즈, 야, 스칼리스, 아이. 아즈, 칼리스왕, 왜, 와이어스, 아이, 스노카. 스네템, 왕, 왜, 로임, 타, 타, 엠폴로, 엄, 버, 쇼,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엠,
1: Feel good songs back to back on True Experience.